0: 姐，我永远在你身后。
1: 歌的全宇宙。

啊，2025年的4月8号，什么都没发生。我过了一个平静而又幸福的一天。谢谢大家，我是房主任。

千禧年前后，华语乐坛走向多元化，女性歌手风格突破传统柔美，开始走个性疏离文艺路线。

声音是来自于陈楚生和何洁的《经过》，经过旋律温柔安静，也契合当下成年人的情感观，缘分起落，相逢经过，不必纠缠。滴水

可以说在90年代乐坛掀起了民族风情流行的热潮的一首歌叫辣妹子，是极具湘西地域特色，旋律呢欢快热烈，节奏明快，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주간 뉴스입니다.
1: 9월 14일 2016년 국가 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 통영 언어문자법이 정식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급 선전 주제로서 주제는 법에 따라 국가 통영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 여정을 향해 분투하자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조상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전학군, 전국분열연합회 서기 처석이며 당조성원인 송리가 활동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원이고 부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부조장인 이무근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부성장 손간, 성정부 비서장 홍경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은 아동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후 11년 동안 변강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서향으로 마음 적셔 선전극 흑토가 마음 전하고 벼물결이 변강을 흥하게 하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주가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소통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정부 군중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개막을 선포하면서 201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빈 민생의 혜택을 성어로 화하를 탐구 보급지능 플러스 등 7개 주제의 활동을 연속 전개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 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 통영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와 각 지각 업종 개통, 국가 언어문자 보급 기지 등은 실제와 결부해 다양한 형식의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 통영 언어문자 보급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 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 통영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 개통 대표, 교육부 관련 사국 단위 책임 동지와 주 지도 일꾼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전주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사업 진척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생애를 회고하고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분투 정신을 이어가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과 긴밀히 결부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며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 실제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결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예방이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연구 판단과 조기 경보 요구를 단호히 시달하며 기상, 지질, 수문 등 조기 경보 정보를 제때에 정확히 발표해 재해 예방 감소 방어선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위험점과 관광지, 저수지와 못, 물과 관련된 도로, 건설 중인 공사장 등 중점 지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위험 요소 조사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각종 위험을 맹아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0: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성당 위 심계위원회의 제반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시달하고 중심사업과 중대대상건설, 중점분야 개혁과 경제발전 관건고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심계감독을 전개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집행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민생 최저선을 지키고 취업, 교육, 양로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금 사용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 군중들의 절실한 이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 해소하고 재정 운행, 국유 기업 경영,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를 긴밀히 주시하며 위험 조기 경보와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 안전 발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각종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며 정돈 주체 책임을 다지고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며 관리 허점을 막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성주 사업 배치에 따라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원천 관리 등 네 가지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특점과 우리 시 실제 상황에 립각해 타격 중점을 부각하고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억제 대세를 유지해 집법 타격 효능을 확실히 높여야 합니다. 교율과 법률의 연동을 강화하고 정법기관과 교율검사감찰기관 사이의 단서 쌍방향 이송, 중대, 의난, 복잡사건 협동 추진 등 사업기재를 건전히 하며 중점업종과 분야, 중점인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심화해 폭력배 악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 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금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대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1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사상과 사업실제에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가급 당위와 당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집중학습과 심층적인 연구토론 교류를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14가지 견제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센 당성을 단련하며 관철 시달을 엄격히 틀어주어 시종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선명한 문제 지향을 깊이 파악하고 불량한 기풍을 단호히 바로잡으며 각 분야 위험 우환을 세밀히 정리 조사하고 명세서를 건립해 하나씩 해결해 모순은 맹아 상태에서 해소하고 위험은 원천에서 방지 통제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조화와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강렬한 사명과 담당을 깊이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견제하며 대상이 왕,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하며 온갖 방법을 다해 더 많은 대형 대상이 착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민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도 민생 실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의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해결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각급 지도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주 집중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이사 규칙과 결책 절차를 건전히 하고 당내 정치 생활을 엄숙히 하며 각급 지도부가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자각과 실제 효과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선발과 간부 임용 방향을 견제하고 투자 유치, 대상 건설, 기층 관리 등 사업 일선에서 간부를 식별하고 단련시키는 듯

0: 중시를 돌리며 젊은 간부 양성과 선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를 선명히 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하는 간부 대우를 전력으로 달려내야 합니다.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견제하고 도시사회구역, 향진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새 경제조직, 새 사회조직, 새 취업군체 등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의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기타 시급 지도 일꾼과 시직 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장립군은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 시찰을 전개하고 조담위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사, 길림 장항 포장재료위원회사를 찾아 생산과 정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 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시에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 44개, 상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19개가 있는 바, 2026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담회에서 시찰조는 시찰 상황과 결부해 관련 부문, 기업과 깊이 교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다음과 같이 희망했습니다. 단계별 육성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사슬 육성 기업 저장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동적 서류 작성과 분류별 대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급 및 정부 두 구역 등 부문은 일선에 내려가 방문 봉사를 전개하고 민속 특색 식품, 인삼 대건강 등 2대 산업 집군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을 정밀하게 비축하며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 육성에 전력으로 힘써 기존 기업에 대한 추적 관리와 보호를 잘해 자격 상실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혁신을 심화하며 연변대학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에 의탁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삼과 조선족 민속식품이 고급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 성과의 착지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잘하며 해민 기업 정책을 시달하고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에 의탁해 산업사슬 부대를 보완함으로써 변강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감독 직능을 발휘해 조사 연구, 시찰 등 방식으로 정책 시달을 추적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집하며 발전 과정의 막힘을 해결해 연결이 변강 지역에서 혁신 구동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 대신 아침마다 마시면 당의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줄지 몰라도 비어있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간의 해독 대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간 속에 굳어 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고 딱딱한 뱃살을 녹여내 지방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대망의 일.

몬 술을 마시면 구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속에 쌓인 중성 지방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설거지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커피가 각성 효과를 준다면 레몬수는 간의 해독 엔진을 돌려 체지방을 태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전신 기력이 떨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기 쉬운데 레몬수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직접 즙을 내어 섞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으며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절해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따뜻한 한 잔은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대사를 유지해주는 최고의 생명수가 됩니다. 결국 묵직한 뱃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간을 되찾는 비결은 습관적인 커피를 상큼한 레몬수로 바꾸는 작은 실천에 있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라도 아침을 깨우는 음료로 노란 레몬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레몬수를 챙겨보십시오. 레몬수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100세까지 가뿐한 허리 라인과 활기찬 몸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네, 아래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정보 꿀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네, 세탁은 매일 하는 집안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바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세탁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옷을 망치기 쉽습니다. 네, 먼저 옷을 망치지 않는 세탁 전 생활 정보입니다. 세탁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옷 분류입니다. 색상별 분리는 기본이고 소재별로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건과 의류를 함께 세탁하면 보풀이 쉽게 생깁니다. 니트나 기능성 의류는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야 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정보만 지켜도 옷 수명이 훨씬 길어진답니다. 또한 세탁 전 주머니 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지나 동전이 남아있으면 세탁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세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탁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제를 많이 넣을수록 깨끗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세탁 후 잔여물이 남아 옷감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냄새가 걱정될 때는 섬유 유연제보다 식초를 소량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는 세탁 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생활 정보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흰 옷은 과탄산 소다를 활용해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두면 누런때 제거에 좋습니다. 단, 색이 있는 옷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통세척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세탁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탁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탁이 끝난 후 바로 꺼내 널어야 옷 냄새와 주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탁물을 오래 방치하면 쉰내가 나기 쉽습니다. 옷을 넣을 때는 형태를 먼저 잡아주면 다림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셔츠는 어깨선, 바지는 주름선을 맞춰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 사용 시에는 소재 확인이 필수입니다. 면과 합성 섬유는 괜찮지만 니트나 울 소재는 자연 건조가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옷 관리에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세탁은 어렵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이러한 생활 정보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세탁 실수를 줄이는 생활 정보 꿀팁을 참고해 옷을 더 오래, 더 깔끔하게, 더 아름답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얄밉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희망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시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구련옥의 세워라 잠깐 듣고 갑니다.

고려노 가수의 세워라 담가안이란 노래로 오늘의 해피뮤직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간과 세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아주 많이는 몰라도 잠깐이라도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사랑을 하고 성공하고 미워하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게 바로 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림통철의 산다는 것은 듣고 갑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다만 선택권만 있다는 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선택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요? 본 것은 본 곳에 두고 들은 것은 들은 곳에 두고 더러움은 그저 더러움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많습니다. 다 살아가게 되는 법이고 다 흘러가게 되는 법인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바로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이 사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울한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까지 전달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또한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식욕이 높아지고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이 웃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져서 우리 여러분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리란 가수의 행복은 곁에 있소 감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거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인데요.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반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 보내드립니다.

인생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미워도 원망도 말고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요.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유연하게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상쾌한 가을바람과 함께 청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기침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몸의 여러 곳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중리진료소 김명주 중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 김명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중의학적 관점에서 가을 건강관리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우리 가을철 건강관리 핵심, 우리 중요적으로 볼 때는 주약에는 폐와 용관린 조직이 기혈 음양 순환 상태를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그 중의를 많이 배웠겠지만은 머리가 아파서 그 병불러 갔었는데 의사가 침을 놓기를 발에다 침을 놓는다. 아니면 변비가 심해서 의사한테 보일러 가는데 주약에 폐와 용관린 치료를 해주니까 변도 시원하게 잘 풀리더라. 이것은 우리 중에서 뭘 말합니까? 국부적인 조직이 문제라 할지라도 전체와 유기적인 융화성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는 상병하치 아니면 하병상치,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국부적인 문제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이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계절이 영향,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나무는 나무인데 겨울철 나무와 여름의 나무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봄의 나무의 상태와 가을철 단풍이 드는 나무 상태도 역시 완전히 그 다르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건강은 자연 계절이 영향을 받고, 또 자연과 자연이 일치와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수치가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이 계절 따라 그리고 시간 따라 오장과 육부의 기혈 동원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0: 네.
1: 말하자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그 나무처럼 기운이 올라간 데서 모기 기운이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용화시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반대로 우리가 그 저녁에 해가 질 적에는 기가 가라앉는다, 해가 지니까 기가 가라앉는다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중에서 뭐 음양 어행으로 나는데 어행 중에서 뭐 금이 기운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피하고 용화를 시켜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그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주약에는 가을철에는 오장과 육부 중에서 어느 장부 위주로서 점검하는 시간이다. 가을철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사히 가을을 낳았다. 그러면 폐가 건강한 여부를 알아보는 하나의 그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0: 네.
1: 특히 우리가 그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폐가 건강한 여부, 가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초가을이긴 하겠지만은 이 가을이 들어서면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0: 네.
1: 근데 나는 가을에 들어서 또 특별하게 기침이거나 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 폐가 건강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0: 네.
1: 그럼 우리가 그 이 여름이면 어느 장부를 이용하겠습니까? 우리 그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때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하고 우리가 아주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게 땀을 비우듯이 물을 치듯이 흘리지 않는다면 심장이 건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계절 중에서 이 여름은 덥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더운데 못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더운데 못 견딘다, 난 더운 것이 싫다고 할 때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구나.
0: 네.
1: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이 가을철이라 할 때는 주약에 그 이 폐 건강하고 용화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봄을 잘 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봄의 흔한 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중곤증. 네. 봄이 오면 나는 특별히 피곤감을 느끼는구나. 네. 아 그러면 봄이 와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피곤감을 느끼고 맥이 없다는 감을 느낄 때 또 우리가 하루 중에서 아침은 봄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나는 어쩌니 자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일어나기 싫다, 맥살이 안 난다,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 간이 네. 그 기능이 이상사가 있는 여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그 이 가리를 할 때는 겨울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 준비하는 단계. 더운 여름으로부터 추운 겨울로 우리가 불씨로 가게 되면 적응을 잘못하니까 가리라는 조금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런 그 계절을 통해서 과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0: 네.
1: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여름이 얼마나 그 믿겠습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0: 그렇죠.

0: 드디어 어떤 분들 그 추운 겨울을 꼼짝 못한다. 나는 추운 것이 엄청 싫다. 나는 춥기만 하면은 소변이 닦거나 아니면 그 관절 통증이 그 많다. 이러면 콩팥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정기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은 제일 좀그 복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가을철은 피하고 용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서 한번 정도, 3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을철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긴 하는 게 저에게는 호흡기계통 위주로의 검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을철 생활과 이 건강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까요?
0: 우리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디가 아픈데? 이사고 물어봅니다. 내가 아픈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픈데, 주약에는 우리가 뭐, 통하지 않아서 아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투리식으로. 근데 우리 중요적으로 그 아픔을 정의할 때, 주약에는 세 가지로 이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는 그, 이 음식 탓이다.
1: 음식.
0: 내가 좀, 열성 체질인데, 항상 내가 음식을 선택하기로 특히 남성분들 그렇습니다. 음식을 선택하기로 열을 통하는 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깨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냉성 체질인데 나는 항상 음식을 선택하기로 과일 아니면 그이 차가운 음식 위주로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 결국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면서 음식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무리 좀 음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체질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열성 체질인가? 양성 체질인가? 아니면 나는 몸이 쉽게 그 무거워지는 타입인가? 아니면 나는 몸이 쉽게 마르는가?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몸에 설로 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기초장에서 하나는 우리가 흔히 좋다는 제철 음식, 그리고 제철 과일, 건강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이 건강하다, 그리고 장수하다는 이그 개념을 운동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뇨병을 치료할 때도 음식을 당수하고 좀 운동을 가까이 하자. 그럼 우리가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가을철은 어떻습니까? 여름보다는 좀 날씨가 썰렁하거나, 그리고 겨울보다는 날씨가 덜 춥거나, 그럼 우리가 그 운동을 여름에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던 상태로부터 가을철은 뭔가를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탈곡한다, 곡식을 거둔다, 풍년이다. 모든 그이 계절이나 아니면 우리 그 생활에서나 모든 것을 활동성이 강하던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그 활동성을 조금 그 낮추는, 결국 우리가 운동도 이 정도를 조금 낮춰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 보시려면 여름에는 좀 해가 일찌감치 뜨고 날이 너무 크게 춥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지금 보이려면 아침과 저녁 조금 날씨가 쌀쌀하다. 그냥 반팔 정도로 나가서는 좀 아슬하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아침에 그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 조금 우리가 늦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겨울철에 대한 건강을 설명할 때 겨울철은 해가 늦게 뜨지 않습니까? 해가 늦게 뜨는 만큼 아침도 운동도 조금 늦게 나가자. 해가 일찍 지는 만큼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조금 일찍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기에 저는 그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건 좋지만은 조금 그 계절에 따라서 운동하는 그 시간을 조금 그리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가 우리 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봄처럼. 그러면 우리 부동한 그 계절과 부동한 우리 오장 연관성이 밀접하고 또 우리가 부동한 그 시간과 부동한 그 음식의 색상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을 우리가 봄에 비교하고 또 우리가 아침은 하루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연관됩니다. 간은 나무 색상이 우리가 파란색 위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음식상을 마련할 때 아침만큼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만큼은 파란색 나는 음식 한 가지 정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활발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점심이랄 때는 종오다. 그리고 점심은 우리 그 하루 중에서 해가 제일 높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시간을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1년 중에서는 여름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아,

0: 심장이 색상하는 들끓는 심장, 불타는 심장, 색상이 빨갛겠네. 그러면 점심식단을 우리가 마련할 때 음식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빨간색 위주로서 좀 우리가 신경 써주면 우리 건강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저녁 식사는 어둡지 않습니까?
1: 네.
0: 저녁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저녁 6시 사후에 식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6시 사후는 우리 중약 그 경락학에서 볼때 족쇄음 신경, 이 신이랄 때는 콩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콩팥은 색상이 물을 주관하고 색상이 어두운 색상에 속하기 때문에 저녁 식단 중에서 음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정도는 검은색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이 주변을 보면 이제 요즘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을에는 폐 건강에 또 어떤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이 가을은 폐가 건강한 여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그 계절입니다.
1: 네.
0: 우리 마치 시험을 치는 것처럼
1: 네.
0: 폐에 대한 시험을 가을에 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하는 분들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1: 네.
0: 근데 아직은 조금 일찍하지 않습니까? 왜서? 금방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름의 꼬리가 지금 보일까 말까? 더운 그 날씨가 아직은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가을은 점점 나뭇잎도 마르겠다, 가물도 줄겠다.
1: 네.
0: 마른 것은 확실하니? 그럼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매그 장부마다 좋아하는 바가 있고 싫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폐라고 하는 이 장부는 뭘 싫어하겠습니까? 마른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름의 그 더운 열기가 채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겨울로 가까워진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점 빨리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날씨가 하나는 가을이라서 마르겠다, 춥겠다. 춥고 마를수록 폐의 정상적인 생리 그 공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기침 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기침이다. 만성 기관지염이다. 기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약속을 하듯이 가을이면 꼭 발작하네.
1: 네.
0: 예, 그러면 우리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이 의미 하에서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약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 약속을 한다. 마치 우리가 그이 중이 황진혜경에서 중이에서의 모든 유전이 비롯되는데 황진혜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 동물이 있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그 동물이 뭐가 무슨 동물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바로 닭입니다. 닭고기.
1: 네.
0: 근데 이 닭을 우리가 가만히 그 살펴보게 되면은 닭은 아침마다 제 시간에 회를 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신용을 지키는 동물이구나.
1: 네.
0: 그러면 신용을 지킨다. 그리고 해마다 제 시간이면 꼭 발작한다. 이 비유는 항상 비장이 약한 분들수록 신용 지키는 힘이 강하지 못한 것이고
1: 네.
0: 비장이 강할수록 신용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닭고기가 조금 위장도에는 덮여주는 공능에 도움될 수 있겠네. 그리고 해마다 그제 시간이면 아니면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은 꼭꼭 발작하고 심해지는 모든 병변 꼭 비장에서 습을 주관하기 때문에 습하고도 우리가 용화시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기침하게 되면은, 기침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누구나 무슨 단어만은 꼭 우리가 그 넘기지 못합니까? 가래.
1: 그렇죠.
0: 우리 그 병원 아니면 그 경로원 이런 그 특정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장기 환자
1: 네.
0: 아니면 오래되는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서 가래 때문에 고생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비를 차지합니다.
1: 네.
0: 분명히 불편하다.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우리 병원에서는 심하다 할 때는 그 가래를 그 빨아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1: 네.
0: 가래를 빨아내는 기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조금 우리 건강에는 가래를 빨아내는 것은 도움되겠지만은 우리 폐에는 일종 손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래를 사귈 수 있겠는가? 우리 생활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중에 그 황진혜경이나 아니면 그 처방하에서 보게 되면은 가래를 사귀는데 비교적 드디어 처방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이라면은 삼자양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처방에는 모두 세 가지 그이

0: 종자의 씨가 그 소망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시.
1: 네.
0: 이 무시를 우리 중략학에서는 개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복자가 가래를 타겠는데

0: 있던데, 그래서 감기 걸리니까 콧물 기침 카레가 끝없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결국 폐와 중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폐는 마른데 약하다, 건조한데 약하다. 그러면 왜 스카레가 생기는가? 집안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여름철에는 날씨가 낮이나 밤이나 무섭지 않습니까?
1: 네.
0: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땀이 가만히 있어도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썰렁하네, 쌀쌀하네, 창문을 열던 상태로부터 창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안의 면적과 상관없이 다 문을 닫았다.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내가 저녁에 자는 내내 호흡하는 그이 탁한 공기, 건조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 그런데 이제 난치가 온다. 어떤 집은 진짜 덥습니다. 내가 그 난치를 어떻게 끄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는 땀을 비오듯이 흐른다. 탐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겠지만은 더운 환경에 못 견디는 분들, 심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추운데 꼼짝 못한다, 콩팥지가 약한 사람. 추울수록 발이 차고 올수록 소변 차수가 형편없습니다. 또 내시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발이 차다, 집안이 썰렁하다, 춥다 할 때는 소변이 단 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이 집안이 건조한 것을 어떤 분들은 집안에다 뭐 가습기를 넣는다. 이 가습기를 넣는 것도 일종 선택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가습기 안에 선택되는 물. 뭐 종아수든 수돗물이든 무슨 물이든지 간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에 깡치로 앉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때는 가습기를 선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그 논하면서 가습기 선택률이가 지금 적어지는데 저는 가습기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안이 건조하니까 집에다 뭘 걸어놓습니까? 젖은 빨래, 젖은 수건.
1: 그렇죠.
0: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무슨 여러 가지 좋다는, 소독한다는 이런 그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빨래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예, 내가 저녁에 빨래를 걸어둔다. 창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 빨래에는 여러 가지 그 불균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에 가서 깡치로 앉지 않을까? 그래서

0: 이기는 제일 좋은 그 선택이야. 뭐가 되겠습니까? 에어컨.
1: 아, 에어컨.
0: 여러분들 집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전기세 때문에 아껴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특히 여름철이 그 더운데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그러면 겨울철에 켜겠습니까? 겨울철에 꼭 그 특히 심폐가 약한 분들 아니면 더운데 못 견디는 경우 네. 집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앉아서도 땀을 여름처럼 흘리는 경우
1: 네.
0: 이 가을과 겨울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저장하는 계절입니다. 저장하고 그 거두고 저장하는 이 계절에 땀을 여름처럼 비워서지 흐른다. 심장이 꼭 손상갑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뭐 심장의 문제가 단순하게 아픔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서히 그 악화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간암, 아픕니까? 진단받은 것이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집마다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보편화되는데 지금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운전과 배근감 사이에 융화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전번 시간에도 언젠가 그 제가 방송을 할 때 운전과 건강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건조한 것, 밀폐된 공간에서 피는 항상 숨차는 것입니다.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자빠지는데 그 장기가 나빠지는데 단순히 아픔만이 제일 중요한 징표가 아니다, 신호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그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겨울에는 도바람을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다 그 닫은 상태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그 선택하는 에어컨 바람.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선택하는 그 더운 바람 결국 우리 그 폐 건강에는 좋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손과 발에서 우리 손과 발에서 어느 손이 더 용화랍니까?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오른손은 하나는 용화라고 하게 됩니까?
1: 오른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차가 달리는 내내 이 유물은 항상 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른발을 사용하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자동,
1: 아, 네.
0: 저는 그 수동을 운전합니다.
1: 네.
0: 근데 그 자동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 항상 몇 시간 동안 운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내내 오른발만 사용하면서 예, 힘들게 하면서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켠다? 아니면 달리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그 더운 바람을 켠다.
1: 네.
0: 밀폐된 환경에서 오른발만 사용하는데 폐가 왜서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가을철에 와서 장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또 매일마다 운전하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폐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가 나빠서 위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축성, 만성, 전폐성 그리고 미란성
1: 네.
0: 얼마나 많습니까? 위병 환자분들.
1: 네.
0: 그러면 위경만 하지 말고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폐하고 용화성이 비교적 밀접한 당 내시경도 가을철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가을 건조라는 말을 떠올리시는데요. 도대체 가을 건조란 무엇이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 예. 그, 건조하다.
1: 네.
0: 말은 다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우리가 그, 건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주 부중에서 대장하고 연관이 역시 밀접합니다.
1: 네.
0: 선생님, 그 폐는 위쪽에 있고 장은 아래쪽에 있는데 양자 사이에 무슨 신경이 연결되겠습니까? 혈관이 연결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데?
1: 네.
0: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합니다. 중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1: 네.
0: 모든 보이는 형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무형 물질인 기에 의해서 주도된다.
1: 네.
0: 나무가, 여름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1: 그렇죠.
0: 왜서 그렇겠습니까? 더워서. 겨울이 나무가 왜서 앙상합니까? 왜서 꺼멓게 보입니까? 추워서.
1: 네.
0: 덥고 춥고만이 변했는데 나무의 상태는 확연히 다르네? 검색해보니까, 갑선선에는 결절이 있고, 그리고 이 북과 자궁에는 혹이 있고, 그리고 이 간에는 낭종이 있고,
1: 네.
0: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네. 왜? 그렇지 않습니까?

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중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끼가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더 쉽게 해야지?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난 것을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배는 고픕니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먹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은 보이는 유해물질이요. 나의 기분 나쁜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가 엉킨 것이다. 그러면 음식을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선택하는 음식 한대 엉키지 않겠습니까?
1: 그럴 수 있죠.
0: 하기에 그 우리 중에서는 있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데 눈물이 나네. 나는 집안에서도 바람이 싫다. 바람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반응 보이는 분들, 결국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간이 약하셔서 그러면 간 검사를 해야 됩니까? 간 검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 중에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것은 공황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황상태. 내가 출근했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출근했는데 내가 유일을 놓고 있다. 정신을 딴데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서약조로 보건대는 출근하면 오케이. 근데 중에서 보는 건 출근을 하긴 했는데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중에서 말하는 간이 문제 있다는 것은 간의 상태가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는 간하고 바람하고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은 또 우리 중에는 그 바람과 중풍과 연관되는 하나의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 명사가 바로 간풍내동. 그러면 간풍내동이란 것이 무엇이지? 간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그 간이 정상적인 장상의 생리가 기의 정체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 중에서는 간풍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풍을 예방하는데 단순하게 뭐 피를 맑게 하느냐, 혈질을 낮추는 약에만 매달려서 안 되겠구나. 기가 한대 엉키고 설키고 동하지 않게 돼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체를, 기의 정체를 푸는 제일 관건적인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황제연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신조위대론이라는 장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에는 주하게 계절마다 몸과 마음가짐도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즐기는 바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바깥을 나가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서 뭘 즐겨야 되니까 햇빛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라. 그러면 가을철이 망가지면은 거두는 망가짐, 내 좋아하는 바가, 내 뜻하는 바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러면 바깥에 들러가란 뜻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그 중이 그 황제에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은데 뭐 처방이 뭐 구구절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뭘 먹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 음식을 먹으면 나쁘다. 이것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한 가지만큼만은 강조하는가? 먹는 것이, 그, 자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그, 저희 주변에는 불면증을 고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0: 나는 굶는 것은 괜찮은데, 잠을 자는 것만큼 고민스럽고, 그, 괴로운 것이 없다. 잠을 한 번이라도 푹,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을철만큼은 해가 어떻습니까? 점점 짧아지지
1: 짧아지죠.
0: 않습니까? 그러면 짧아지는 만큼 일찍 어두워지는 것이고, 일찍 어두워지는 만큼 잠을 자는 시간, 여름보다는 조금 한 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닭이다. 닭고기다. 그러면 닭이랄 때는 저는 그 우리 임상에서 아니면 그 저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첨약을 선택하는 동안 어떤 음식을 가리면 좋습니까? 저는 항상 꼭두 가지만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는 닭고기를 화성이 강한 것입니다. 열성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간의 열을 불러일으키는 제일 직접적인 음식이가 바로 닭고기. 하게 저는 평시에 닭고기를 그 혈압이 높다,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신경이 민감하다, 소결이 많다. 아니면 간 부위가 불편하다, 담낭에 염증이 심하다. 닭고기를 좀 거리두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 가을 그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생활을 떠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그물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물이 깨끗하다? 물고기 상태도 어떻습니까? 좋을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물이 탁하다, 오랫동안 그 바꾸지 않았다 할 때는 이 물고기 건강 상태도 역시 우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은 썰렁하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그이 추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을철에 赤字が

0: 뭘 말했습니까? 제철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은 바로 변비라고 했습니다. 변비입니다.
1: 네.
0: 피부병 환자. 아, 피부에 뭔가 그 붉게 부어올랐구나. 각질이나 비듬이 자주 생기네. 머리 비듬도.
1: 네.
0: 어떤 분은 피부에 가서 거멓게 색상이 죽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쉽게 가렵습니다. 저녁 위주로.
1: 네.
0: 아,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폐하고 장하고 용화되고 폐하고 피부가 용화됩니다.
1: 네.
0: 폐가 건강할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이고 장이 그 율동이 잘 되고 변이가 그 굳지 않을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폐하고 용화된다. 그러면 폐하고 용화되는 모든 조직, 피부는 그거나 장도 역시 건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변비만큼은 우리가 이것 같으면 좋지 않겠는가?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길시 명조종이 질려서 김명조 총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폐를 수분하게 하고 건조를 막는 방법부터 음식과 생활, 감정 조절까지 네, 알찬 내용 알아봤는데요. 건조함을 방지하고 폐를 보호하여 규칙적인 생활 방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 건강하게 가을철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여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깨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한 뒤섞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구분해 섞갈리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형 총수기가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주황 텔레비전 방송이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규모화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제23회 중국 아시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식이 우리나라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심화할 전망입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태형이 최근 선진제조업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태형 총서기는 지시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선진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에 왔고 혁신력, 경쟁력, 종합실력이 뚜렷하게 강화됐으며 제조 강국 건설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도,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매우 강한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확고히 관철 이행하는 한편 선진 제조 발전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아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꾸준히 성과를 쌓아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주력 방향으로 삼아 발전 전략에서는 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기술 노선에서는 첨단화와 자주적인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며 생산 방식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에 더욱 중점을 두고

0: 두고 적용 장면과 업태에서 난 분야 간의 융합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제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점 분야에 집중해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힘을 집중함으로써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 경쟁력, 종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혁신의 동력 엔진을 구축하고 기초 연구의 지탱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야 합니다. 신흥 산업의 규모화 적용을 다그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배치를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적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역량을 강화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봉사형 제조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 확대하고 종류와 차원에 따라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정책과 요소 공급을 확대해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제조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회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총화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리강 총리의 연설 요구를 이행하며 선진 제조 발전에 대한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실속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틀어지며 중점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새 라운드 지능화 제조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산업체계 서면서 자유무역지대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융합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승격 의정서가 발효돼 시행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이 주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역 개방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추진하고 더욱 완비된 협력 기틀과 제도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통합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투자 협력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하고 함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흥 분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담함으로써 지역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제품 및 봉사무역의 원활한 부총리는 뉴소, 팜지아2, 살름사이를 각각 접견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원수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원칙으로 삼아 각국과의 고위층 교류란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외국 정계 인사들은 중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해 쌍방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응용 협력센터와 광서 핵심 금속 연구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협력 발전, 생태환경 보호 관리 등 업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17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출발 개를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의 심층 융합과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청각 이용자 규모는 15억 9,900만 명에 달했고 네티즌의 일평균 시청시간은 200분

0: 1조 원을 넘었으며 업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각류형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심의, 방영, 봉사 등각 단계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괄 류건국 부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면서 기술은 사람을 위해, 기술은 창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청과 콘텐츠 생산, 허용해야 할 부분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단편 드라마는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편 드라마 利用자는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단편 드라마 시장 규모는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단편 드라마는 총 43만 편으로 지난해 전체의 13배였습니다. 그중 AI 드라마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국장 왕소량은 우리는 단편 드라마 우수작 창작 전파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플랫폼이 실시 드라마 전용 코너를 개설하도록 지도하며 실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시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AI 드라마는 발전이 빠르고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는 혁신 장려와 마지노선 수호를 함께 중시하며 AI 드라마에 콘텐츠 표시를 붙이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이 초상권, 음성 사용 허가에 마지노선을 엄수하도록 추진해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 작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문화무역과 국제 전파에 중요한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대변인 겸 부국장인 하표는 세계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고 해외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표 부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의 국제 전파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며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고 해외 주류 매체와 네트워크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중국의 좋은 작품이 해외에서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17일 발표된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26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해양발전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해양강국 건설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25년 해양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해양 공정장비 제조업, 해양 약품과 생물 제품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0.2%, 6.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부가가치가 해양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했습니다. 해양 선박 산업의 공업 경쟁력이 끊임없이 강화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국가해양정보센터 해양경제연구실 손석을 부주임은 2025년 해양어민의 1인당 순수입이 3만 8천 원에 달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0: 64개 종목의 시설 구축자재는 모두 반입됐고 경기장 기름실과 작업대 구조물 설치도 기본적으로 물품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에서 호텔 접수 종목의 호텔 프런트 장면은 실제 호텔 환경을 모방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으며, 배선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될 재봉틀 등 장비는 陆续 설치 중입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 현장 분담 리효결 경리는 미용 종목에는 사진 한 장만 촬영하면 헤어 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장비가 마련돼 선수 디자이너의 스타일링 작업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양 요리 조리와 레스토랑 봉사 두 종목을 최초로 결합하여 일반 식당

0: 환경에 실제 환경에 더 부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애 예술과 패션 구역 현장 분담 진경 경연은 경기 관람 체험을 높이기 위해 화예 종목의 검은 별빛 광 흡수 배경을 특별 적용해 선수의 작품이 조명 아래 더 돋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관련 종목에는 외부 전시용 화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 이상 선수들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 등 디자인 결과물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생성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경 경리는 우리는 세계기능기구의 경기 시 선수 좌석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면적과 시설 장비 배치, 선수 사용 시 동선까지 모두 세계기능대회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전 세계 선수들 모두 이 경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이 17일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앙방송총국은 이번 아시아 하계체육경기대회의 중국 대륙과 오문지구 독점 전 미디어 권리와 독점 부문 허가 관리를 보유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부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가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자흐스탄 무역일체화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 목록을 공식 발표하여 품목별 규제 교정을 세분화하고 업종의 교정 부합 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해당

0: 92.9%이고 소셜미디어 활성 사용자 비중은 75.7%입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봉사를 구매한 국민의 비중은 32.1%로 약 3명 중 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품목별로 보면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이 71.3%의 구매률로 1위를 차지했고 식품이 45.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각각 33.2%를 차지했고 신선식품, 전자상 거래 등 세부 분야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국가 전자정무 플랫폼 봉사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봉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업계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다그쳐 주민들의 일상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불 카드 이체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의 복도 세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면적은 29만 1,0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약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시장을 겨냥한 카자흐스탄판어 러시아어판 경동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이 자국의 소비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물류 중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류 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치 지원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1: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포즈를 현재로부터 보고했습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봅시다.
3: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4: 树立 멍想 从学习开始让 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 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장엄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당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빛나는 노정을 돌이켜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앞날을 전망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자 이 자리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당주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열렬한 명절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중화의 대지에서 조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드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동지들, 벗들, 세계적으로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 역사를 이어오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불멸의 기여를 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되면서 중화민족은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인민이 고난을 겪고 문명이 매몰당하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습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중국인민은 용감히 반항에 나섰고 애국지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성지로했습니다. 태평천국운동,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이 잇따라 일어났고 다양한 구국방안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구국운동을 선도할 새로운 사상과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새로운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월혁명의 포성이 울리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위대한 각성을 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운동이 긴밀히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대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탄생한 것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행보,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 나아가 세계의 발전 추세와 발전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진행한 모든 분투, 모든 희생, 모든 창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백절불굴의 의지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치르면서 무장혁명으로 무력에 의한 반혁명을 반대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

0: 이후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의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재배업에 의존해 산업구조가 단일했고 주민상당수가 외지로 나가 일하면서 마을 공동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몽골 슬위소목 임강생산대의 당지부석이 우덕생은 예전에는 마을이 소득이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민박집과 식당을 차린다면서 성수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위촌 동북방향에는 오락계장문이라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책임자로서 전일민은 이곳에 10여 년간 불이 내리고 힘을 이끌어 평범한 농경사급 거점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경의 강을 가진 우리가 기후도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산수를 지속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 내 과학보급 재배단지에 들어서면 각가지 특색 과일과 채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농경 체험 학습과 수확 체험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온실 비닐하우스에는 공루와 채소, 과일 작물을 재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사교실도 운영합니다. 재배단지 직원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광지에는 강가 카페 같은 특색 프로젝트도 구축하여 국경 풍경, 농사 체험, 학습, 레저 오락을 결합함으로써 현지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몽골 실리 소목의 부소 목달인 장정은 수목에는 현재 420여 개의 관광업 경영허가가 있고 매년 연인수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0: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신류촌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관광지는 수확관리와 보호, 관광봉사, 특색 음식업 등 약 1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관광지 내 레바 체험관 등은 모두 현지 농목민 가구가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축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품의 직접적인 유통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체 자원을 활용해 정밀하고도 심층적인 가공을 진행하고 특색 문화창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열미는 외지에서 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발전하기로 선택했고 현지 유휴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취업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문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1년에 절강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관광 홍보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원량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고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의 융합은 풍경을 수익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고 부가유체대도과학혁신센터는 현지 농업의 과학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부가유곡 프로젝트 과학기술시험장의 장춘현 소장은 고위도 유지작물 6종에 최적화된 천연시험장인 이곳은 배육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름 함량이 높은 유체의 우량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이미 여러 우량 골간 교배친을 선발 육성했고 일부 신품종은 증산폭이 40%를 넘었으며 여러 품종이 국가와 자치구 구역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시험장은 러시아와 몽골국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경 간 협력을 추진하고 북아시아 한랭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유지작물 품종을 선별하여 유지작물 공급 안보를 위한 종사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춘년 소장은 관광객이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보고 육종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장은 과학보급 참관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시험밭에 들어가 품종 비교 시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군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 이 국경마을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바니에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 동맹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는 핀란드 올포 총리가 주재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 단마르크 프레데릭센 수상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럽리사회 코스타 의장, 유럽동맹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카라스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동맹의 공동 북극 정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동맹 집행위원회는 올가을 새로운 북극 전략과 행동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의 북극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군사 기동성, 국경 간 상호 연결성 그리고 유럽 동맹 최북단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역 상황 인식, 위성 활용과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지와 해상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며 나토와의 조율과 상호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동맹이 2021년 북극 전략에서 확정한 기후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협력 등 우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0: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이 유럽과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동맹은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대해서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의존과 자국 이익 수호 간의 모순은 유럽 동맹의 북극 상호 관련 행동 여지를 계속 제한할
1: 전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은 로맨틱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네, 반전은 별똥별의 정체가 먼지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주를 떠돌던 먼지들이 대기와 부딪히며 지상에서는 찬란한 빛을 내는 별똥별로 보이는 건데요. 네, 멀리 우주에선 우리도 한 점 먼지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도 각자의 빛을 내며 잘 살아가는 중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쌤데이트. 오늘 오프닝 곡은요, Shake It Off 이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쌤데이트.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아주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참여 문자, 네, 재밌는 경험담,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네,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하면 재밌는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아무리 이제 네, 돈이 뭐 많든 적든 한 가지 순간만에 아, 돈 쓰기 참 아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뭐큰 돈이 아니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 문자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지에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저는 집세 낼 때가 돈이 제일 아까워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고향이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집세나 생활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아마 또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몸이 상해서 돈쓸 때, 건강에 돈 쓰는 것이 가장 아까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은 평소부터 잘 챙겨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과격한 스포츠나, 네. 운동은 그래도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 다음 참여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는 재미없는 영화를 볼때 돈이 제일 아까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영화나 이런 또 문화적 소비를

일을 하는 곳에도 아까워하시는 분들, 네, 물론 나의 취미에 맞고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영화면 또 당연히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뭐 그래도 이왕 또 네, 돈을 쓴 것만큼 충분히 즐기시고 뭔가 그래도 그 안에 또 다른 재미, 묘미 그리고 나만의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라는 주제고요. 여기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 해서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긴 샀는데 이 옷에 맞춰서 또 액세서리까지 네,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만큼 또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소중한 자리 네,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과한 소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네, 또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소리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 했고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1: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을 그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가끔은 시간이 조금 고장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세월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구련옥의 세월아 잠깐 듣고 갑니다.

고려노 가수의 세워라 담가 아니다 노래로 오늘의 해피 뮤직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간과 세월.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다만 선택권만 있다는 말이고 다 흘러가게 되는 법인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가끔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좋은 글과 함께하다 보면 좋은 글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의 양식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바로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이 사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울한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사람들이 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리란 가수의 행복은 곁에

보복 중에 인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인복이 따라올까요? 여러분들의 인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있으면 먼저 밥 한 끼 챙겨줘라. 차를 빌렸다면 기름은 꼭 채워서 돌려줘라. 감사할 땐 고마워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무 고마웠다. 화가 나도 한 번은 더 삼켜라. 말은 칼보다 빠르다. 1. 정치 이런 얘기는 식탁 위에 올리지 말라. 도와줄 땐 계산하지 말거라. 그게 복의 시작이다. 대충 할 거면 애초에 손을 대지 말거라. 돈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라. 줄 땐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악수는 꼭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며 해라.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반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미워도 원망도 말고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요.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의 생태 균형을 유지해 후손들이 풍부한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거니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로금이 짙은 무산을 바라볼 수 있으며 화초에서 풍기는 꽃내음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록색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록색은 대자연의 바탕색입니다. 나는 늘 록수 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며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량완 생태 자체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연을 요래하는 정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취하고 절약하라는 말은 생태 문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간약적이고 적정량적이며 록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면서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창도하고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환경적 가치 관념을 창도해 푸른 하늘과 푸른 대지, 깨끗한 물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해 깊은 인문적 정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과학적인 정비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 거버넌스는 반드시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해 현지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아 다방면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류의 지혜를 부여해야만 지구촌의 생기와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생태 거버넌스의 길은 어려움이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는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끈질기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손에 손잡고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꿈입니다.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욕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

없는 없습니다.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만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보호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업계 나란히 동행해야만 녹색 발전 리념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고 세계 생태 문명의 길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어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이 성공적으로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귀빈들도 포럼에 참여한 중국 북경 세계 원유 방담회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깨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한 뒤섞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구분해 섞갈리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심정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물건의 순서가 어지럽게 뒤섞이거나 온갖 생각이 얽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섞갈리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 대신 아침마다 마시면 뱃살도 쏙 빠지고 지방간도 고칠 수 있는 대망의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줄지 몰라도 비어있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레몬수를 마시면 구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속에 쌓인 중성 지방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설거지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커피가 각성 효과를 준다면 레몬수는 간의 해독 엔진을 돌려 체지방을 태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레몬수가 더욱 특별한 보약인 이유는 뇨산 수치를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효능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칼륨 성분은 체내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독소를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아침마다 붓는 얼굴과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뱃살을 빼려고 마시기 시작한 물한 잔이 결국 간 기능을 되살리고 전신 붓기까지 잡아주는 최고의 회춘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니 비싼 간 영양제보다 아침 레몬수 한 잔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네, 이 천연 간 해독제를 제대로 효과 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간과 위를 놀라게 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직접 즙을 내어 섞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으며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절해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따뜻한 한 잔은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대사를 유지해주는 최고의 생명수가 됩니다. 결국 묵직한 뱃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간을 되찾는 비결은 습관적인 커피를 상큼할 정복 꿀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네, 세탁은 매일 하는 집안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바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지나 동전이 남아 있으면 세탁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탁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탁이 끝난 후 바로 꺼내 널어야 옷 냄새와 주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탁물을 오래 방치하면 쉰내가 나기 쉽습니다. 옷을 넣을 때는 형태를 먼저 잡아주면 다림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셔츠는 어깨선, 바지는 주름선을 맞춰 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 사용 시에는 소재 확인이 필수입니다. 면과 합성 섬유는 괜찮지만 니트나 울 소재는 자연 건조가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옷 관리에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세탁은 어렵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이러한 생활 정보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세탁 실수를 줄이는 생활 정보 꿀팁을 참고해 옷을 더 오래, 더 깔끔하게, 더 아름답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9월 14일, 2026년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 언어문자법이 정식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급 선전 주제로서 주제는 법에 따라 국가통영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 여정을 향해 분투하자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조상인 회진봉, 길림성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전학군, 전국분열연합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조 성원인 송리가 활동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 성원이고 부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부조장인 이무근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부성상 손간, 성정부 비서장 홍경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은 아동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후 11년 동안 변강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서향으로 마음 적셔 선전극 흑토가 마음 전하고 벼물결이 변강을 흥하게 하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주가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소통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정부, 군중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개막을 선포하면서 2026년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네,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을 개최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해온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에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친자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군중성 상호 체험 활동도 전개해 국가통영 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대화,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급 선전주는 혁신적으로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성 중점 활동을 토대로 법에 따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보급 난관 공략으로 민생의 혜택을, 성어로 화합을 탐구, 보급지능 플러스 등 7개 주제의 활동을 연속 전개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통영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와 각지각 업종 개통, 국가 언어문자 보급 기지 등은 실제와 결부해 다양한 형식의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통영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0: 의원 담임, 일부 성및 관련 업종 개통 대표, 교육부 관련 사국 단위 책임 동지와 주 지도 일꾼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당 건설 문서 제1권, 제2권의 일부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앙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전조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생애를 회고하고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분투 정신을 이어가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전시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과 긴밀히 결부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며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 실제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예방이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연구 판단전 관건 고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심계 감독을 전개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집행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민생 최저선을 지키고 취업, 교육, 양로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금 사용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 해소하고 재정 운행, 국유 기업 경영,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를 긴밀히 주시하며 위험 조기 경보와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 안전 발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각종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며 정돈 주체 책임을 다지고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며 관리 허점을 막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성주 사업 배치에 따라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원천 관리 등네 가지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특점과 우리시 실제 상황에 입각해 타격 중점을 부각하고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억제 태세를 유지해 집법 타격 효능을 확실히 높여야 합니다. 교열과 법률의 연동을 강화하고 정법기관과 교열검사감찰기관 사이의 단서 쌍방향 이송, 중대, 의난, 복잡사건 협동 추진 등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하며 중점업종과 분야, 중점인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심화해 폭력배 악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 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그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사상과 사업 실제에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당위와 당조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집중 학습과 심층적인 연구 토론 교류를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14가지 견지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센 당성을 단련하며 관철 시다를

0: 엄격히 들어주어 시종 습근평탄 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도 민생실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의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해결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각급 지도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주 집중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이사 규칙과 결책 절차를 건전히 하고 당내 정치 생활을 엄숙히 하며 각급 지도부가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자각과 실제 효과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선발과 간부 임용 방향을 견제하고 투자 유치, 대산 건설, 기층 관리 등 사업 일선에서 간부를 식별하고 단련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며 젊은 간부 양성과 선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를 선명히 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하는 간부 대우를 전력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견제하고 도시 사회 구역, 향진 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 단위와 새 경제 조직, 새 사회 조직, 새 취업 군체 등 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기타 시급 지도 일꾼과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창립군은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 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 시찰을 전개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길림 장흥 포장재료유한회사를 찾아 생산과 정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시에는 국가급 고신기술기업 44개, 상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19개가 있는 바 2026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담회에서 시찰조는 시찰 상황과 결부해 관련 부문, 기업과 깊이 교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다음과 같이 희망했습니다. 단계별 육성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사슬 육성기업 저장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동적 서류 작성과 분류별 대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업 및 정부 두 구역 등 부문은 일선에 내려가 방문 봉사를 전개하고 민속특색식품, 인삼대건강 등 2대 산업 집군을 둘러싸고 우수기업을 정밀하게 비축하며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 육성에 전력으로 힘써 기존 기업에 대한 추적관리와 보호를 잘해 자격상실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혁진을 심화하며 연변대학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에 의탁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삼과 조선족 민속식품이 고급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성과의 착지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요소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인재유치와 양성을 잘하며 해민기업정책을 시달하고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에 의탁해 산업사슬 부대를 보완함으로써 변강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감독 직능을 발휘해 조사 연구, 시찰 등 방식으로 정책 시달을 추적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집하며 발전 과정의 막힘을 해결해 연길이 변강 지역에서 혁신 구동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성씨 배우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1: 그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게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
1: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부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1: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2: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0: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치어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0: 전자상 거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정공사와 중국 원통위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물류 중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류 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치 지원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자상 거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9년까지
1: 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왕풍림은 애경무의 비옥한 포즈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3: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절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변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첫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장엄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당 및 전국 여러 번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되면서 중화민족은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인민이 고난을 겪고 문명이 매몰당하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습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중국인민은 용감히 반항에 나섰고 애국지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성지로했습니다. 태평천국운동,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이 잇따라 일어났고 다양한 구국방안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구국운동을 선도할 새로운 사상과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새로운 조직

0: 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월 혁명의 포성이 울리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위대한 각성을 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운동이 긴밀히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대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탄생한 것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행보,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 나아가 세계의 발전 추세와 발전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진행한 모든 분투, 모든 희생, 모든 창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하나의 해방을 실현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로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구나.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의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0: 오늘은 병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곤시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곤화가 굽이굽이 흐르는

0: 내몽골 잡치고 얼군시 몽골 신류소목 신류초는 온통 금빛으로 물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층층이 우거진 숲은 금빛으로 물들고 초원은 점차 누렇게 변해갔으며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때면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 신류초는 산림, 습지,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재배업에 의존해 산업구조가 단일됐고 주민 상당수가 외지로 나가 일하면서 마을 공동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몽골 신류소목 임강생산대의 당지부석이 우덕생은 예전에는 마을이 소득이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민박집과 식당을 차린다면서 성수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류촌 동북방향에는 오락계장문이라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책임자로서 전일민은 이곳에 1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힘을 이끌어 평범한 농경작업 거점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경의 강을 가진 우리가 기후도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산수를 지속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 내 과학보급 재배단지에 들어서면 각가지 특색 과일과 채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농경체험학습과 수확체험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온실 비닐하우스에는 봉두와 채소, 과일이다. 관광지는 수확관리와 보호, 관광봉사, 특색음식업 등 약 1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관광지 내 레바체험관 등은 모두 현지 농목민 가구가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축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품의 직접적인 유통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체 자원을 활용해 정밀하고도 심층적인 가공을 진행하고 특색 문화창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일민은 외지에서 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발전하기로 선택했고 현지 유휴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취업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문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1년에 절강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관광 홍보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원량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고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의 융합은 풍경을 수익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고 부가유체대도과학혁신센터는 현지 농업의 과학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부가유곡 프로젝트 과학기술시험장의 장춘현 소장은 고위도 유지작물 6종에 최적화된 천연시험장인 이곳은 배육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름 함량이 높은 유체의 우량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이미 여러 우량골간 교배친을 선발 육성했고 일부 신품종은 증산폭이 40%를 넘었으며 여러 품종이 국가와 자치구 구역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시험장은 러시아와 몽골국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경 간 협력을 추진하고 북아시아 한랭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유지작물 품종을 선별하여 유지작물 공급 안보를 위한 종사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춘년 소장은 관광객이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보고 육종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장은 과학보급 참관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시험밭에 들어가 품종 비교 시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군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 이 국경마을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유럽 북극 정상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북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 동맹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군사기동성, 국경간상호 연결성 그리고 유럽동맹 최북단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역상황 인식, 위성활용과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지와 해상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며 나토와의 조율과 상호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동맹이 2021년 북극 전략에서 확정한 기후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협력 등 우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이 유럽과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동맹은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단마르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프레데릭스는 14일 단마르크, 그린란드, 미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타와 칼라스는 단마르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럽의 북극 안보 요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테면 범대서양 협력을 통해 방어를 강화하려 하면서도 그린란드 문 규모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유럽 동맹의 북극 참여 확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가능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상쾌한 가을 바람과 함께 청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기침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몸의 여러 곳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종리진료소 네, 김명주 종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 김명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중의학적 관점에서 가을 건강관리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우리 가을철 건강관리 핵심, 우리 중요하도록 볼 때는 주약에는 폐와 용관린 조직이 기혈 음양 순환 상태를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그 중기를 많이 배웠겠지만은 머리가 아파서 그 병불러 가셨는데 이사가 침을 놓기를 발에다 침을 놓는다. 아니면 변비가 심해서 이상하게 보일러 가는데 주약에 폐와 용관린 치료를 해주니까 변도 시원하게 잘 풀리더라. 이것은 우리 중에서 뭘 말합니까? 국부적인 조직이 문제라 할지라도 전체와 유기적인 융화성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는 상병하치 아니면 하병상치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국부적인 문제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이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계절의 영향,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나무는 나무인데 겨울철 나무와 여름의 나무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봄의 나무의 상태와 가을철 단풍이 드는 나무의 상태도 역시 완전히 그 다르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건강은 자연 계절이 영향을 받고 또 자연과 자연이 일치와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수치가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이 계절 따라 그리고 시간 따라 오장과 육부의 기혈 동원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0: 네.
1: 말하자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그 나무처럼 기운이 올라간 데서 모기 기운이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용화시켜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반대로 우리가 그 저녁에 해가 질 적에는 기가 가라앉는다 해가 지는가 기가 가라앉는다.

0: 한다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중에서 뭐 음양 어행을 논하는데 어행 중에서 뭐 금이 기운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피하고 령관을 지켜 치료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그 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여름하고 우리가 아주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게 땀을 비워듯이 물을 지르지 흘리지 않는다면 신장이 건강한 것으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계절 중에서 이 여름은 덥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더운데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데 못 견딘다, 난 더운 것이 싫다고 할 때는 아, 심장이 약한 사람이구나.
1: 네.
0: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이 가을철이 할 때는 주하게 그 이 폐 건강하고 동원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봄을 잘 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봄의 흔한 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아, 중건증.
1: 네.
0: 봄이면 나는 특별히 피곤감을 느끼는구나.
1: 네.
0: 아, 그러면 봄이 와서 남들보다는 특별하게 피곤한 감을 느끼고 맥이 없다는 감을 느낄 때, 또 우리가 하루 중에서 아침은 봄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1: 네.
0: 아침에 나는 어쩌니 자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일어나기 싫다, 맥살이 안 난다,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
1: 네.
0: 간이 그 기능이 이상사가 있는 여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 가을을 할 때는 겨울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 더운 여름으로부터 추운 겨울로 우리가 불씨로 가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니까 가을이라는 조금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런 그 계절을 통해서 과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1: 네.
0: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여름이 얼마나 그 믿겠습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1: 그렇죠.
0: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추운 겨울을 꼼짝 못한다. 나는 추운 것이 엄청 싫다. 나는 춥기만 하면은 소변이 닦거나 아니면 그 관절이 통증이 그 많다.
1: 네.
0: 이러면 콤파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정기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아, 예방은 제일 좋은 그 복원이 아니겠는가?
1: 그렇죠.
0: 그러면 가을철은 피하고 용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서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을철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주하게는 호흡기계통 위주로의 검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을철 생활과 이 건강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까요?
0: 예. 우리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디가 아픈데? 이사고 물어봅니다.
1: 네.
0: 내가 아픈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픈데 주하게는 우리가 뭐, 통화하지 않아서 아픈다.
1: 네.
0: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사투리 식으로. 근데 우리 중요적으로 그 아픔을 정리할 때, 주하게는 세 가지로 이 원인을 찾습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이 음식 탓이다.
1: 음식.
0: 예, 내가 좀 열성 체질인데,
1: 네.
0: 항상 내가 음식을 선택하기로, 특히 남성분들 그렇습니다. 음식을 선택하기로 열을 통하는 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깨질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나는 갱성 체질인데,
1: 네.
0: 나는 항상 음식을 선택하기로 과일, 아니면 그 이 차가운 음식 위주로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 결국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면서 음식의 선택이 틀에 들어서면서 가을철은 어떻습니까? 여름보다는 좀 날씨가 썰렁하거나,
1: 네.
0: 그리고 겨울보다는 날씨가 덜 춥고 늦게 나가다.
1: 네.
0: 해가 일찍 지는 만큼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조금 일찍 하면 좋지 않겠는가.
1: 네.
0: 하기에 저는 그 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건 좋지만은 조금 그 계절에 따라서 운동하는 그 시간을 조금 그리고 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그 우리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봄처럼.
1: 네.
0: 예. 그러면 우리 부동한 그 계절과 부동한 우리 오장 연관성이 밀접하고, 또 우리가 부동한 그 시간과 부동한 그 음식이 색상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을 우리가 봄에 비교하고, 또 우리가 아침은 하루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연관됩니다.
1: 네.
0: 간은 나무의 파릇파릇 나무의 나무 색상이 우리가 파란색 위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우리 음식상을 마련할 때 아침만큼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만큼은 파란색 나는 음식 한 가지 정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활발하지 않겠는가?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점심이랄 때는 종오다. 그리고 점심은 우리 그 하루 중에서 해가 제일 높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시간을

0: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1년 중에서는 여름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심장이 색상하는 들끓는 심장, 불타는 심장, 색상이 빨갛게 내. 그러면 정심 식단을 우리가 마련할 때 음식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빨간색 위주로서 좀 우리가 신경 써주면 우리 건강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저녁 식사는 어둡지 않습니까? 저녁은 네.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저녁 6시 사후에 식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6시 사후는 우리 중약 그 경락학에서 볼 때 족소음 신경. 이 신이랄 때는 곰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곰팥이는 색상이 물을 쪼간하고 색상이 어두운 색상에 속하기 때문에 저녁 식단 중에서 음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정도는 검은색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이 주변을 보면 이제 요즘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을에는 폐 건강에 또 어떤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네. 이 가을은 폐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른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름에 그 더운 열기가 채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겨울로 가까워진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점 빨리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날씨가 황제냉이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 동물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동물이 뭐가 무슨 동물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병원 아니면 그 경로원 이런 그 특정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장기 환자
1: 네.
0: 아니면 오래되는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서 가래 때문에 고생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비를 차지합니다.
1: 네.
0: 분명히 불편하다.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우리 병원에서는 심하다 할 때는 우리 그 가래를 그 빨아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래를 빨아내는 기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조금 우리 건강에는 가래를 빨아내는 것은 도움되겠지만은 우리 폐에는 일종 손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래를 사귈 수 있겠는가
1: 네.
0: 우리 생활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중에 그 황제내경이나 아니면 그 처방학에서 보게 되면은 가래를 사귀는데 비교적 드디는 처방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1: 네.
0: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이라면은 삼자 양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처방에는 모두 세 가지 그 이 종자의 씨가 그
1: 네.
0: 처방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시.
1: 네.
0: 이 무시를 우리 중약학에서는 개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개복자가 가래를 타겠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데 우리 무는 안 되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평시고 내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가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이든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매마다 가래가 많다. 항상 가래가 목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1: 네.
0: 이렇게 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뭐 소염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1: 네.
0: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평시에 무오를 끓여서 드신다.
1: 네.
0: 예, 그걸 해도 좋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분들 혼자서 사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0: 그러면 밥을 할 때 무밥을 한다.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생활과의 용화성이 얼마나 밀접합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너무 물어보니까, 선생님, 가래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가래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를, 폐는 가래를 담아두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래가 생기기를 결국 나의 면역 기능이 튼튼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가래가 또 연관되는 것은 비장하고 위장도 하고 연관이다.
1: 네.
0: 아, 감기 걸리지 않을 때는 가래가 없던데 그래서 감기 걸리니까 콧물 기침 가래가 끝없이 이렇게 많아지는가. 결국 폐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폐는 마른데 약하다. 건조한데 약하다. 그러면 왜서 가래가 생기는가? 집안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여름철에는 날씨가 낮이나 밤이나 무섭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땀이 가만히 있어도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썰렁하네, 쌀쌀하네, 창문을 열둔 상태로부터 창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 네.
0: 내가 집안이 면적과 상관없이 다 문을 닫았다.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1: 네.
0: 밀폐된 공간 속에서 내가 저녁에 자는 내내 호흡하는 그 이 탁한 공기, 건조한 것입니다.

0: 예,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게 되면 결국 폐가 약해지면서 가래가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네. 그럼 이제 집안이 너무 건조한 것도 폐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건조한 집안 환경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0: 그 많은 분들 집안이 건조합니다.
1: 네.
0: 아직까지는 그 낮에도 문을 창문을 열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저녁에는 창문을 적게 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1: 네.
0: 시간이 충분하게 건조한 것을 어떤 분들은 집안에다 뭐 가습기를 넣는다. 이 가습기를 넣는 것도 일종 선택이긴 한데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가습기 안에 선택되는 물. 뭐 종아수든 수돗물이든 무슨 물이든지 간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에 깡치로 앉지 않을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때는 가습기를 선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그 논하면서 가습기 선택 우리가 지금 적어지는데 저는 가습기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피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안이 건조하니까 집에다 뭘 걸어놓습니까? 젖은 빨래.
1: 네.
0: 젖은 수건.
1: 그렇죠.
0: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이, 무슨, 여러 가지 좋다는, 소독한다는, 이런 그,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빨래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1: 네.
0: 예, 내가 저녁에 빨래를 걸어둔다. 창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 빨래에는 여러 가지 그, 불균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에 가서 깡치로 앉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뭐 나쁜 음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먼지라는 탁한 환경과 가까이 한 것도 아닌데 폐를 검사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발견되지. 우리가 건조함을 이기는 가운데서 두툼함은 꼭 필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젖은 빨래 아니면 그 가습기 젖은 수건, 이것은 저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주의점이 무엇인데, 첫째는 제일 간단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근데 그 자동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 항상 몇 시간 동안 운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내내 얼음발만 사용하면서 예, 힘들게 하면서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켠다. 아니면 달리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그 더운 바람을 켠다.
1: 네.
0: 밀폐된 환경에서 얼음발만 사용하는데 폐가 배서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가을철에 와서 단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또 매일마다 운전하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폐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가 나빠서 위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축성, 만성, 전폐성 그리고 미란성
1: 네.
0: 얼마나 많습니까? 위병 환자분들.
1: 네.
0: 그러면 위경만 하지 말고 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폐하고 용화성이 비교적 밀접한 당 내시경도 가을철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가을 건조라는 말을 떠올리시는데요. 도대체 가을 건조란 무엇이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 예. 그, 건조하다.
1: 네.
0: 말은 다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우리가 그, 건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부위가 어느 부위겠습니까? 우리 인체에서 피부는 인체 전체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어디에 신경쓰니까? 매일마다 그 얼굴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왜서?
1: 건조.
0: 보습.
1: 네.
0: 맞습니다. 건조를 막으려고
1: 네.
0: 이 피부에 보습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건조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그 부위가 조직이가
1: 네.
0: 바로 피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전체로 본다. 구부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전체와 밀접한 융화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부 문제는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 네.
0: 폐하고 융관이 밀접한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폐하고 우리 인체에서 육부 중에서 대장하고 융관이 역시 밀접합니다.
1: 네.
0: 선생님, 그 폐는 위쪽에 있고 장은 아래쪽에 있는데 양자 사이에 무슨 신경이 연결되겠습니까? 혈관이 연결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데?
1: 네.
0: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합니다. 중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1: 네.
0: 모든 보이는 형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무형 물질인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쉽게 해야지?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1: 네.
0: 화가 납니다. 화가 난 것을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1: 네.
0: 참고 있는데 건조한 약을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깨지지 않습니까?
1: 네.
0: 내가 주통한 환경이 있는데 주통한 환경이 있는 사람한테 수입하는 사람한테 그 주통한 약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선택할수록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육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평시에 그 이 중풍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내가 손발이 저린데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흉한데 어지러운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파동하는데 잠을 못 자는데 바람이 오지 않을까?
1: 네.
0: 혈지가 높은데 얼마나 고민 사항이 많습니까?
1: 네.
0: 내가 근심한다고 머리에 가겠습니까? 고민한다고 내 데 가까이 오겠습니까? 결국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간단히 이해하는데 우리 중에서 이해하는 바람은 기가 막힌 상태 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바람이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융화되는 제일 중요한 조직, 간인 것입니다. 나는 바깥에 있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데 눈물이 나네.
1: 네.
0: 나는 집안에서도 바람이 싫다. 바람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반응 보이는 분들, 결국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1: 네.
0: 선생님, 간이 약하셔서 그러면 간 검사를 해야 됩니까? 간 검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 중에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것은 공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능상태.
1: 네.
0: 내가 출근했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출근했는데 내가 유일을 놓고 있다.
1: 네.
0: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그 서약도로 보건 데는 출근하면 오케이. 근데 중에서 보는 건 출근을 하긴 했는데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중에서 말하는 간이 문제 있다는 것은 간이 상태가 어떤가.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이의 정치를 푸는 제일 관건적인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황제행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신조위대론이라는 장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장들은 저게 계절마다 몸과 마음가짐도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여름철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내가 즐기는 바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바깥을 나가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바깥에 나서 뭘 즐겨야 되니까 햇빛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라. 그러면 가을

0: 망가지면은 거두는 망가짐, 내 좋아하는 바가, 내 뜻하는 바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러면 바깥에 들러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중이 그 황정에 보이되면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은데, 뭐 처방이 뭐 구구절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없습니다. 예, 특별하게 그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뭘 먹으면 좋다, 아니면 아닌 음식을 먹으면 나쁘다, 이것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한 가지만큼만은 강조하는가? 먹는 것이 그 자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그 저희 주변에는 불면증을 고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0: 나는 굶는 것은 괜찮은데 잠을 자는 것만큼 고민스럽고 그 괴로운 것이 없다. 잠을 한 번이라도 푹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을철만큼은 해가 어떻습니까? 점점 짧아지지
1: 짧아지죠.
0: 않습니까? 그러면 짧아지는 만큼 일찍 어두워지는 것이고, 일찍 어두워지는 만큼 잠을 자는 시간, 여름보다는 조금 한 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닭이다, 닭고기다. 그러면 닭이랄 때는 저는 그 우리 임상에서 아니면 그 저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첨약을 선택하는 동안 어떤 음식을 가리면 좋습니까? 저는 항상 꼭두 가지만은 강조해 줍니다. 하나는 닭고기를 피합시다. 그래서 닭을 아침에 울지 않습니까? 아침은 무엇입니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기의 시작이 어딘데?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 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의 시작은 나무가 위로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나무의 목기를 담은 것은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간이네. 간의 기가 올라온다. 닭이 아침을 알린다. 시작이다. 간은 눈은 간이 구멍이네. 눈을 뜨는 걸 통해서 하루가 시작된다. 닭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라는 이 점에서.
1: 그렇죠.
0: 그리고 닭이 얼마나 쌈하기 좋아합니까? 쌈닭이다. 화성이 강한 것입니다. 열성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간의 열을 불러일으키는 제일 직접적인 음식이가 바로 닭고기. 하게 저는 평시에 닭고기를 그 혈압이 높다, 잘못 못한다, 아니면 신경 민감하다, 소결이 많다, 아니면 간 부위가 불편하다, 담낭에 염증이 심하다, 닭고기를 좀 거리두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이 가을 그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생활을 떠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그물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물이 깨끗하다? 물고기 상태도 어떻습니까? 좋을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물이 탁하다, 오랫동안 그 바꾸지 않았다 할 때는 이 물고기 건강 상태도 역시 우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은 썰렁하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그이 추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을철에 아까 제가 뭘 말했습니까? 제철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은 바로 변비라고 했습니다. 변비입니다. 피부병 환자. 피부에 뭔가 그 붉게 부어올랐구나. 각질이나 비름이 자주 생기네. 머리 비름도. 어떤 분은 피부에 가서 거멓게 색상이 죽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쉽게 가렵습니다. 저녁 위주로.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폐하고 장하고 연관되고 폐하고 피부가 연관됩니다. 폐가 건강할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이고 장이 그 율동이 잘 되고 변이가 그 굳지 않을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폐하고 연관이다. 그러면 폐하고 연관되는 모든 조직, 피부는 그거나 장도 역시 건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변비만큼은 우리가 이기고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길시 명조종이 진료소 김명조 종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를 수분하게 하고 건조를 막는 방법부터 음식과 생활, 감정 조절까지 알찬 내용 알아봤는데요. 건조함을 방지하고 폐를 보호하여 규칙적인 생활 방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 건강하게 가을철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
2: 밤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고 조금이 짙은 무산을 바라볼 수 있으며 화초에서 풍기는 꽃내음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녹색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녹색은 대자연의 바탕색입니다. 나는 늘 녹수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며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량완 생태 자체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연을 요래하는 정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취하고 절약하라는 말은 생태 문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간약적이고 적정량적이며 녹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면서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창도하고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환경적 가치관념을 창도해 푸른 하늘과 푸른 대지, 깨끗한 물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해 깊은 인문적 정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과학적인 정비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 거버넌스는 반드시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해 현지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아 다방면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류의 지혜를 부여해야만 지구촌의 생기와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생태 거버넌스의 길은 어려움이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는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끈질기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손에 손잡고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꿈입니다.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욕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만 기후 변화, 해양 오염, 생물 보호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 나란히 동행해야만 녹색 발전 리념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고 세계 생태 문명의 길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어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성공적으로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귀빈들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 측은 1대1로 공동 건설이 개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고 또한 반드시 녹색 발전도 실현해야 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세대마다 그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현 시대의 기여로 그 혜택이 천추에 전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통을 이어나가면서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 갑시다. 이제 나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박람회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你的泪光。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假传圣旨可是死罪。
1: 哥今天还差这一条死罪吗？